0: 선은 저 요대 요대 요대 스탠다드
1: 니죠 시간
0: 진노 캡콕돈 진노 캡콕돈 후치네 미린 본즈 바자 네글 빅빅 모스볼 모스볼 아예 두개 봄이라 전체 두번